0: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할아버지 코 가타 까마햄.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나 바오 초바 치마뷰 누후다. 야닌 치디포 까먹고 나뷰 야코. 문래시 문마쯔 라후 미그비 까무 내루무 노무 아타무비 치디파 나하니메 치디크 호카니가 까비 나케시 초모쥐타 까조비 까무코 내 라후 카루비 자헬레 자티카 까비유 오바도 오바도